0: 비가 날까 꼬났다 비가 날까 꼬났다 아마
1: 비가 날까 능뜨까 이거나셔스 아삐 꼬잠 시그 시그즈스 이케이즐레 이그르마 비스틱산베 오오 아삐
2: 알로 발레 미놈 하튼 발아가 우즈간
3: 아나 사리 신나구나 미가 설타다 손소라 미놈 클로 와 스페 샤카르데 토그리즘
4: Хайваннарға азық әсірлергә дә, сүт жетештерергә дә техника кирәк. Пресслар, үзе тияп бушата торган арбалар, тырмалар. Абихозанға мөрәҗәгать итегез. Шалтыратыгыз 8800 250 2581. Абихозан сыйырларын рәхмәт әйтер, ә күршеләрен көнләшер.